am just 20 난 있지 임감해 몰랐어 거침없이 my dream money make something crazy it's feeling 뜨겁게 오히려 놓치는 게 낫지 my youth 더 높이 make something crazy I am